0: 아이 들어와! 이 들어와! 아!
1: 아! The sound. All the way from the Turtleback Island. Voice Loyama Community.